0: 소리 지리라 집에인 소리는 말은 부르
1: Produa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